제리 나초기 두아 턴베 팔 난기 룽 쪼바 수와 마세 소단네 턴베 제리 나초 기초 뇽디 수제 니담기 교추 나라 땅웨 냐다 제신 창완 뇽기 중심 삼매기 최저된다 내조 변주 열개기 등암 코날레 중화 이노스 나르네 타바 잠닌기 코유라 교화 하잔 침부치 유바탕 중주양 코유규 내당 대 카다식 차다 마차 네 타데미 지조라 랄류 유바 대 슈바 라소 Kanda singa nama lingye chola tari resa lakwe nyingi lerim to nakche sunye nangwe keche imbe tola tamche shikshen tibata pyoshe nyingdu shugyu yado chokla sewe goshe kaji nyingdu shugyu yisero nang.